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요미화 작가의 소설 리혼과 김신자 작가의 수필, 꽃밭의 미학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일도 자연스럽게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은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 병원 동료, 환자 보호자, 이유는 늘 그럴듯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러다 낯선 향수가 묻은 와이셔츠, 늦은 귀가, 잠긴 휴대전화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잠깐 일 이야기만 하고 갈 거야. 그 말에 선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고 소화기 너머로는 여자의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야, 넌 왜 아직도 안 죽니? 그 말은 칼날처럼 선자의 마음을 깎아냈다. 선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남편과 대화하려 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협박과 조롱의 전화가 이어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선자를 탓했다. 질투하지 마, 다 착한 사람들이야. 집에서 애나 잘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셔. 난 잠깐이야. 가정은 지킬 거니까 걱정 마. 선자는 교사였다. 가정의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선자는 짐을 싸들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다. 마치 오래전에 읽은 소설의 한 장면을 말하듯 담담하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3년 후 선자는 다시 나타났다. 더 말랐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자 곁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떠났다. 시댁에서도 등을 돌렸다. 남편은 선자를 찾아와 울며 매달렸고 아들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용서해주자고 선자와 말했다. 선자는 결국 병원 침대 곁을 지켰다. 밤새 수액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을 버텼다. 그래도 사람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1년 뒤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오늘은 내가 나가 있어. 요즘 검사가 심해서 여관 잡기 힘들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선자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맨발에 전해졌다. 싱크대 위에 칼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욕과 모멸, 밤마다 삼켜야 했던 울음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돌아와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짧은 미명, 선자는 칼을 내려놓고 외투를 입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무심하게 푸르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0: 조악의 대문이 열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세기 60년대 우리는 농촌마을에 살면서 너의 아버지는 공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에서 애를 돌봤지. 그때는 나이 젊고 가정 부담도 적어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꿀맛이었지. 저녁이면 내 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나는 첫 아기의 재롬을 자랑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사랑의 꽃을 피웠어. 힘든 줄도 모르고 닭과 돼지도 키우면서 생활에 보탬을 했단다. 후에 애가 셋이니 생활 소비가 늘어나 서로 누구 탓만 하며 다툼이 자주 생기더라. 한 번은 새 아이의 학자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애들이 학교에 간 후 크게 다투어 마지막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단다. 이혼하려면 해봐요. 누구는 못할까? 나는 자존심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몰라도 새 자식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저기 격동돼 말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옆집 중간 벽에 딱 붙어서 철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짤랑짤랑 그릇을 부시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주 들리는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가족만은 서로 불평 하나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줄로 알았어요. 접시물이 다 마를 때까지 사랑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바닷가의 자갈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에 뒤척이며 자신의 날카로운 모습이 부서지고 깎이는 고통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동그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지금은 색깔이 곱고 향기로워 서로 얼굴을 만지면서 봄을 즐기지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밑에 깔린 난초와 민들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참아야만 한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슴속의 아픔을 견디며 산단다. 너희들은 너무 일찍 셈이 들어 사는 게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절을 받으세요. 난생 처음으로 곡절로 얼룩진 가정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굽석 큰 절을 올렸다. 훈훈한 봄바람이 아들의 어깨를 도닥이고 새삼스레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준 꽃밭의 미학이 그의 옷깃을 바로 잡아준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지고 다시 피는 저 꽃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리라 신들매를 조였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요미화 작가의 소설 이혼과 김신자 작가의 수필 꽃밭의 미학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放响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